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4: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5: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4: 둘째,
5: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셋째,
5: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4: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5: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6: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7: TBS 교통정보 9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연세로 신천로터리에서 연세대학 교차로까지 양방면 전구간이 행사로 인해서 어제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월요일 오전 6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 부근 1차로 쪽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밖에 도로 중에 고속도로는 이번 달 24일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벌초와 성묘 차량들로 평소 토요일 이 시간에 비해서 길게 밀리는 가운데 돌발 상황이 계속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호법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남이천 부근 1차로에서는 중형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 습도는 6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0: 2588. 눌러줘요, 2588.
2: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오창분기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제천터널 안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그 밖에 고속도로들 이달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차량들로 평소 토요일 이 시간보다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동탄분기점에서 남사까지 11km 구간 입장부터는 천안호도 휴게소까지 29km 정도 정체되고 있고요.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분기점까지도 17km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 습도는 6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이달 24일부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요. 평소 토요일 이 시간에 비해서 차량이 많습니다. 시간마다 돌발 상황도 계속되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데 천호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혼잡하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동고령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2km 정도 정체입니다. 또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안 1차로에서도 역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에게 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K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평소 토요일 정도로 정체되는 가운데 일부 집회로 차단된 곳이 있고요. 고속도로는 이달 24일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벌초와 성묘를 가는 차량들로 평소보다 긴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도 많은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일죽 부근 하위 한계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는 진천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동고령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1km 정도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 습도는 5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웃음)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웃음)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추석을 보름 정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평소 주말보다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더 늘어 있는 모습인데요. 사고 소식도 잇따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3번 일대에서 밀리는 건 수리터널 입구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1차로와 2차로 두 개 차로가 막혀 있고요. 반대 판교 방향 자유로나들목에서 김포 쪽으로도 밀리는데 김포요금소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고요. 또 안현분기점 부근의 사고는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한남방향 서청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 쪽으로 정체고요. 일죽에서 남이천 쪽으로도 쭉 밀려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의 사고는 조금 전에 정리됐지만 기흥에서 신갈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0: 가시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만남은 막남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맛있는 만남을 갖습니다. 이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 만남의 전과 이후 더 이상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러죠. 이번 한 주도 함께 걸어간 그 만남이 있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삶의 매 순간순간을 경이롭게 만들어준 만남이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번 한 주도 이만하면 잘 살았다 생각합니다. 자, 9월 12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발할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노사연 사랑

0: 자, 이제 잠시 후에 대화남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 할 겁니다. 최유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직진을 태다니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겄다. 사업 문제 등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구이 최고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울지마.
0: 소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입니다. 최국씨 어서
1: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 네. 힘들어요. 네? 네? 눈이 왜 퉁퉁 부었어?
1: 아,
2: 어째 울었어?
1: 좀 피곤하네요. 아, 네? 아니,
2: 아니, 아니 좀 부었네 얼굴이.
1: 왜 부었지?
2: 네. 아,
1: 잠을 많이 못 잤나?
2: 네. 네, 날이 좀 많이 선선해지죠.
1: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요.
2: 그죠? 피곤하긴 네, 피곤해. 네, 네. 저도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1: 네.
2: 네.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 어, 그러니까 네? 네. 뭐지? 엄연한? 완연한?
2: 완연한.
1: 네네.
2: 완연한 가을 날씨?
1: 이제 가을이 시작되지 않나.
2: 아직까지는 완연하다고 할 수는 없고.
1: 아, 그래도 덥긴 더운데, 그래도 좀 기분이 나쁘게 더운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습도가 없으니까.
2: 그렇지.
1: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2: 그렇죠. 하늘도 높고 말이죠.
1: 네.
2: 컨디션 빨리 좀 회복을 하시길 바라고. 네. 자, 지금 시작에 앞서서 요 앞에 그 문자 좀 소개 좀 해줘요, 여기.
1: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장사가 안 돼서 여러분들 짜증 많이 나시죠? 아주 엄청 나시잖아요, 지금. 예. 정말 진짜 막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막 갑질이, 진짜 말도 못 하잖아요, 진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런 화나는 사연을, 여기 샵051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최선을 다해서 화를 좀 내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코너니까요.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가 와야 저도 할 맛이 나고 안 오면 대신 화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샵 0951입니다. 샵 0951. 따라해봐요. 샵 0951!

0: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물도 있으니까 선물을 꼭 받아가시고요. 그 아까 뭐 다 떨어졌다고 했지? 아무튼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요. 네. 예, 뭐 남은 거 드릴게요.
1: 아, 오란다 쓸 때.
0: 아, 오란다 그런 건 다 떨어졌으니까 네. 다른 거 드릴 테니까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문자가 지금 없었는데, 아, 최욱 씨가 막 그 호통찌그레니까 7991님이 문자 보냈어. 최국 씨, 저 대신에 중학교 2학년 따님한테 잔소리 좀 해주세요. 제발이지 수건 쓴 것 좀 치우고 머리카락도 좀 줍고 화장품 정리도 좀 하고 입은 옷은 제발이지 정리 좀 하다. 이렇게 좀 화 좀 내주세요.
0: 치워! 야! 방 치워! 방 이게 뭐야 이게? 어? 네가 중2면 다야? 아, 무슨 사춘기가 뭐 벼슬이야? 누군 뭐 안 겪었어? 야! 갱년기가 이겨! 치워! 이게 무슨 돼지우리야? 뭐, 이게 무슨 방이야? 이거. 저거 안 치워? 책상에 저거. 저거! 휴지 치워? 저거! 어?
1: 아, 리얼해.
0: 이게 돼지야? 사람이야? 정말, 진짜? 어? 야! 처먹은 건 네가 치워야 될 거 아니야?
1: 너 집에서 하던 거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아들 있잖아요, 아들.
0: 어?
1: 아들 중학생 됐나?
0: 예.
1: 아들.
0: 중1.
1: 오, 중1 아들 혼내는 것 같았고.
0: 7991님, 제 아들 좀 대신 화 좀 내주시면 안 돼요? 혼내주시면 안 됩니까? 아, 걔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7991님도 오죽하면 네. 저한테 대신 화를 내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2가 제일 무서워요,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중2가.
1: 사춘기 때.
0: 예,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는 애들이거든. 예, 그건 뭐 아는데, 야, 네 방이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치워.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 좀 죄송해요. 아.
1: 5756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들어봐요, 좀. 아침에 전화 와서 받았는데요. 보험사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거나 돌아가시면 당황스럽고 힘드니까 보험 들으래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13일 날이 기일인디, 예? 13일이 언제야?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기재사 하는 날인 모양인데.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참말로 속상하고 화가 나네요. 네. 명절 다가오니 더 그립고 보고픈데, 아, 부모님이.
0: 아, 진짜 그렇겠네, 진짜. 네. 아주 이상하신 분이네.
1: 보험사
0: 진짜,
1: 이제 콜센터에서 네. 마케팅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0: 돌아가셨대잖아. 그걸 왜 안 믿어, 그거를! 야! 야! 똥인 줄 오줌 좀 가려서 해! 하트에 얼마나 죽겠는데, 내일 모레 지금 기회가 지금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죽겠는데, 어서 이제 염장질라, 이씨! 야! 상황 봐가면서 여보라고!
1: 야! 라고 그러지 마.
0: 네가 인간이야! 뭐라 그래, 그러면?
1: 여보세요, 이렇게.
0: 뭘 여보세요, 야! 아니, 야!
1: 여보세요, 그래,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그렇지.
0: 여보세요!
1: 지금 순화해야 될 것 같아.
0: 대답해!
1: 영업하는 분들도 또 고생 많으시니까.
0: 아니,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도 영업 나름이지 말이야, 어? 물론.
1: 돌아가셨다 그러면 네. 믿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점잖게 갑시다. 예.
0: 돌아가셨으면 좀 믿어주세요.
1: 그죠? 예. 꼬리 내리는 거 봐. 최고의 장점이 이런 거라니까.
0: 본인이 하세요, 그러면. 아니, 뭐 하라는 것도 뭐 나쁘고 옆에서 뭐. 야, 이때는 올려라, 이때는 낮춰라. 야, 이때는 경호 써라, 이때는.
1: 야, 아. 형이 옆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수위 조절을 해야지. 혼자 막 하면 그렇잖아.
0: 아, 모르겠어요, 이게. 아, 진짜 하다가 이게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네. 아, 출연료도 안 들어오고 그런 거구나.
1: 그러니까.
0: 아,
1: 진짜. 누가 아니라냐.
0: 아, 또 현타 오고. 아, 정말.
1: 내가 진짜. 앉아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싶고.
0: 저 광고주 선생님들, 저 광고를 좀 많이 좀 붙여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저한테 한 8만 원 떨어져요. 해당. 그러니까 좀.
1: 무슨 소리야?
0: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 무슨 소리야?
0: 나 출연료 8만 원이에요.
1: 광고 들어오면 너 8만 원 준대?
0: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제 정상화가 되면 이제 출연료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출연료 8만 원이라고.
1: 너 PD하고 뭐 얘기한 거 있냐?
0: 왜요?
1: 너 8만 원 받기로 해서 광고한
0: 아니, 원래 내 게스트 비용이 8만 원이라고요. 아, 진짜. 아, 왜 염장을 질러, 가뜩이나.
1: 아니, 나.
0: 아, 형님은 그래. 많이 받잖아요. 옛날에 많이 받았잖아요. MC니까.
1: 아니, 받아, 옛날에 그랬지. 과거 형이잖아.
0: 야, 나는 빨리 가서 8만 원이라도 달라고! 아, 진짜. 아, 방송국이 진짜. 자, 광고주 선생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야. 여기가 또 가성비가 또 좋아요. 네, 내고 가능하니까. 야. 그죠?
1: 할만.
0: 가능하잖아요. 형님도 지금 뭐, 방송을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잖아요, 진짜로.
1: 아, 나 매일 나와, 매일.
0: 형 매일 나와서 지금 이게, 얼마나 또 저기 하시겠습니까?
1: 난 현타.

0: 현타가 매일 와가지고 현타가 와도 이제 그러려니 하는 거지.
1: 광고주 선생님들.
0: 그러니까 최욱 씨도 매일 나와 그냥. 응? 매일.
1: 그 무슨 말씀이세요?
0: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저 노래 좀 틀어라. 현타 오랜다는데.
1: 틀지 마, 틀지 마, 틀지 마.
0: 쟤는 뭐 하고 앉아 있나? 아니,
1: 출연료
0: 못 받아가 있는데 혈압 모르게 소리만 뻑뻑 지르게 해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 쟤는.
1: 아니.
0: 계속 갈래?
1: 예, 저분도.
0: 알았어, 그러면 문자 소개해.
1: 저분도 많이 힘들어해요, 지금.
0: 봉필범님인데. 아니, 쟤는 여기가 직장이잖아, 이 사람은.
1: 지금 월급 안 들어오잖아요, 저분도.
0: 아니, 들어오든 말든 얘는, 얘는 여기 직장이고 우리는 여기 저 출연자들 아니야.
1: 사모님 눈치를 그렇게 보더라고, 요즘에, 진짜.
0: 아, 제가 많이 보지.
1: 안 그런 사람인데.
0: 월급을 못 갖다 주는데.
1: 예, 사모님이. 그나마 참 저분이 또 체력이 좋아가지고 좀 몸으로 때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0: 몸으로 때운데?
1: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0: 사모님한테 몸으로 때운다.
1: 아, 그럼 이렇게 뭐 설거지도 해주고.
0: 몸으로 때운다는 게
1: 설거지도
0: 무슨
1: 해주고.
0: 아, 설거지 해준다고.
1: 가끔 이렇게 좀 뽀뽀도 해드리고 뭐 그런 거지.
0: 자, 봉필범 청취자께서 지난 일요일 날 동묘에 갔었는데요. 잡화파는 노점에서 대하남을 틀어놨는데 네. 이걸 틀어놓으셨네요.
1: 오, 대박.
0: 일요일 날 했으니까 아마 저희 그 했던 거 재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 날은?
1: 네네.
0: 대하남을 틀어놨는데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싸움이 난 줄 알고 두리번거리더라고. 네가 막 소리 팍팍 지르니까 라디오에서.
1: 생동감 넘치죠?
0: 예. 어? 누가 싸우나 그랬나 보지?
1: 얼마나 리얼하면 그렇겠어.
0: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봉필범님.
1: 세상에 이런 코너 없습니다.
0: 아니, 이런 진짜. 목격담을 적어주셨으면 뭐 하나 드려? 어? 빨리 적어봐. 저기, 봉필범 청취자님, 목이버섯 보내드린대. 예. 네.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뭐 무슨 다른 유튜브 채널에 그 뭐 토크 쇼라고 해야 되나? 토크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0: 최국 씨가?
1: 네, 제가 다른 채널에.
0: 네, 근데.
1: 뭐 어떤, 거기는 이제 내가 게스트니까, 그 토크니까, 그냥 화 안 내고 조곤조곤 이렇게 했을 거면 보통 때처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영상을 딱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맨날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거 보다가, 이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0: 아, 제정신으로 하니까.
1: 네, 이거 너무, 야, 너무 좋다.
0: 어, 그러면서 이거 하지 마시래?
1: 아니, 그건 아니고, 다른, 그렇게 좀, 다른 데서는 또 그런 모습 보니까 좋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0: 여러 가지 모습 보여줘서 고맙다,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1: 네.
0: 알겠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이천에 계시다 그랬죠?
1: 네, 잘 계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최영철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화무 11홍. 화무 11홍 뭔지 알지?
1: 아, 그렇죠.
0: 뭐예요, 화무 11홍이?
1: 뭐, 10일 동안 빨간 꽃은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야?
0: 이런 거지. 예? 이틀 무상하다 이거지 뭐.
1: 근데 있잖아요. 없나?

0: 네. 한무시비롱 듣고 왔습니다. 아, 자, 8245님께서.
1: 이거 뭐 정치 노래예요?
0: 네?
1: 정치 노래예요, 이 노래. 뭐 권무, 뭐 권불 10년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뭐 권력 아니에요. 권력은 10년 못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0: 네. 자, 8245님께서 최국 씨 칭찬 문자를 보냈네. 대화남 최국 씨의 센스와 재능 기부 방송 감사합니다. 기부하는 거지, 지금. 재능 기부. 뭐 출연료 생각 안 하는 거지.
1: 뭐 하긴 하는데 뭐 드리긴 드리는데 받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 혼자 확 하는 거니까.
0: 자, 저는 식당 서빙하는데요. 같이 하는 여자 동료가 바쁜 시간에 담배 피우러 너무 자주 나가서 짜증이 나요. 선배라서 직접 말은 못하고 언니한테 화 좀 내줘요.
1: 그만 좀 피워. 그만. 야, 아,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일지 마, 일좀. 일지 마. 아, 뭐 이렇게 담배 뻑뻑뻑뻑 피고 진짜, 어? 아, 엄청 없어 보여, 그거! 그리고 몸에 안 좋아, 그래. 건강에도 안 좋고, 어? 아, 이렇게 담배를 피워, 진짜. 그, 어! 쉬는 시간 피워, 쉬는 시간에! 피고 싶으면. 어이, 그, 일하고 있는데 말이야, 피고 말이야. 어? 뭐, 왜, 너 도너츠 할 줄 아니?
0: 뭐 할 줄 아냐고?
1: 도너츠요. 그, 아. 동그랗게 나가는 거. 왜, 거북선도 할 줄 알아? 너 못 피냐, 담배?
0: 됐고. 자, 이번에는.
1: 정 필 거면 1mm 펴! 그나마.
0: 뭘 펴?
1: 1mm.
0: 끊어. 예. 네. 끊어.
1: 쉬는 시간에만 피고, 쉬는 시간에.
0: 자, 이번에는 0610번.
1: 너, 그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기.
0: 아, 그만해. 지금 내가 다른 문자 소개하잖아. 네. 0610번님. 와, 우리 집 같다. 하하하. 머리카락 나뒹굴고 책상은 뭐 온갖 잡동산이 다 있고. 아까 저기네 중이 네, 따님 좀 네, 혼내달라 했던 그분 그 이야기
1: 네, 청소 안 하는
0: 우리 집하고 갔다는 거예요. 빨래는 여기저기 처박혀 있고 와 저희는 고1 중1 여자애들인데 솔직히 더러워서 방문을 닫아버려요. 애들 없을 때 너무 지저분해서 네. 좀 치워주면 왜 치웠냐고 난리고 자기 방에 들어왔다고 난립니다. 네. 야 여기 내 집이야. 내가 대출받아서 이자 내는 내 집이야! 최욱 씨, 우리 아이들한테 시원하게 샤워팅 부탁드려요.
1: 정말, 고1, 중1 또 난리 났네요, 진짜로. 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진짜. 야!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내가 대출받아가지고 이자 내는 내 집이라고! 이자 네가 내! 그럼 이자 네가 내든가! 어느 정도! 십시일반 하든가! 이게 집이야, 돼지, 우리 아줌마! 어? 그래도 따님들이라. 그렇죠. 따님들이라 그래도. 냄새는 덜할 거야. 아, 아들놈 새끼들 아주 그냥, 어우, 얘도 지금 중1이잖아요. 네. 들어가면 진짜, 아, 우리, 옛날 우리 삼촌 방 냄새 나더라고. 벌써부터 중1인데, 얘가 이제 호르몬이, 아, 이제 분비가 되니까 아저씨 냄새 벌써 나는 거야. 어.
0: 야, 애 많이 컸겠다, 이제.
1: 중1이니까 키가 지금 178이라고 그래요.
0: 개 조그맣던 애가?
1: 예.
0: 그때 왜, 예, 그 빙부상인가?
1: 예, 장모님.
0: 장모님 빙모상 예, 그때. 예, 몇 년 전이지? 한 3년, 4년?
1: 뭐 재작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0: 근데 그때 조그맣던 애가 아유, 178이 됐다고?
1: 예, 엄청 커요. 난리 났어요.
0: 지금. 아버지 닮아가지고 덩치가 있네.
1: 아, 지금 뭐.
0: 그렇구나. 예.
1: 이거, 이 문자 보니까 근데 옛날에 그 지금 돌아가신 우리 김수민 선생님 계시잖아요.
0: 네네네.
1: 배우 김수민 선생님이랑 예. 임창정 예. 선배가 출연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김수민 선배 이제 엄마하고 임창정 네. 배우가 이제 아들로 나오는 영화인데 예.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김수민 선배님이 임창 그 아들한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강추우라고. 임창정 거기서 임창정은 학생도 아니고 한 30대 후반에 백수였던 거예요.
0: 백수.
1: 네, 근데 방추우라고 막 화를 내는데 그 명장면이 있어요. 아 엄청.
0: 그랬더니 김수미 선생님
1: 네, 생각이 난다고.
0: 방치워 이러면 그랬더니.
1: 치워.
0: 그랬더니 뭐라 그래.
1: 치워. 입에서 아주 입만 열면 아주 거짓말이 술술술술 나오고 뭐 이거 있잖아요. 털. 치워! 치워! 네, 뭐 이런 거.
0: 그때 임창정 씨가 치워?
1: 그 명장면이에요.
0: 아니, 그 치웠어? 영화에서? 아,
1: 근데 그게 극중에서 임창정이 어떤 그 김선아 씨 여자친구랑 전화를 통화 중이야. 통화 중이었던 건 통화 중인데 중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그 핸드폰 너머로 다 듣고 있었던 어. 거니까 아, 다 들었어 다 들었어 하고 막 그러면서 끝나는 뭐 그런 건데 네. 아, 뭐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0: 됐습니다.
1: 아 이렇게 해서 시간 좀 때웠네요. 네,
0: 잘했어.
1: 아, 힘들어 죽겠네.
0: 아직 영화 전문가 아니야. 네. 아, 그럼 그 영화 얘기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네. 해.
1: 요즘에 넷플릭스 좀 보십니까?
0: 나 요새 본 거 다 있어.
1: 그거 보셨어요?
0: 뭐?
1: 그거
0: 얘기를
1: 둘지,
0: 해.
1: 둘지
0: 알아가 보다만 알았어.
1: 아니 나 진짜.
0: 아이고 저.
1: 아이고 엄청 재밌어요.
0: 뭐가 돼? 설경구하고 저.
1: 아, 왜 유준열
0: 나와서 가지고 봤는데. 아, 나 7회까지 보다가. 아니 도대체 뭘 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똑같은 자기를 찾겠다는데.
1: 그 신분 조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신분.
0: 아니 결론은 어떻게 나?
1: 위장 신분하는 거죠. 그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스토리를 짠 거 아닙니까?
0: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고. 나를 아니, 찾았어? 그 사기꾼 나를?
1: 아, 스포하면 안 되죠.
0: 아 그래?
1: 10부작인데.
0: 알았어.
1: 그 넷플릭스 책에서 뭐라고 해요.
0: 알았어.
1: 아무튼 왜 이렇게 안 맞아 우리? 아, 내가 재밌다는 거, 아, 맨날 얘기를 해달래. 야, 내 동생 재밌는 거 뭐하냐. 그래서. 아이, 아, 뭐 이런 거 있어요.
0: 저는.
1: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셨어요? 야, 나 그거 보다 말았어.
0: 아니,
1: 어.
0: 오늘 아침까지 저거 봤어요. 순수 박물관. 터키의 그 소설 노벨, 문학상 받은 오르한 파묵의.
1: 뭐라고요?
0: 순수 박물관.
1: 순수 박물관?
0: 9회짜리인데.
1: 그게 뭐예요? 드라마예요?
0: 미니 시리즈.
1: 아, 그러니까 드라마?
0: 그니까, 저, 소설책을 네. 극으로 만든 거죠.
1: 아, 그럼 한번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괜찮더라고. 네. 자, 이게 저, 최국 씨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잠깐 영화 얘기를 양념으로 넣었다는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고요. 자, 최국의 허리케인 라디오, 최국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 대화남, 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니가 읽어.
1: 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야!
0: 아, 좋아.
1: 야!
0: 다음에 가서.

0: 최일구의 함께 라디오.
1: 멋진 노래 나가고 있네요. 6171님께서 신청곡이래요.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뭐 빠진 것 같은데? 가을 신청곡입니다.
2: 아, 이게 뭐가 어려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미안해요.

0: 아, 시카고 참 노래 잘해.
1: 아, 저 길어서 좋아요, 저. 아, 노래가.
0: 길어서 좋아?
1: 네. 긴 거 좋아요.
0: 저기, 아까 넷플릭스 들지 최욱씨 감독력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네. 별로라 그랬는데, 육사육부님도 저처럼 나도 들지는 보다 잤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1: 네. 그래도 뭐.
0: 거기까지 합시다. 네.
1: 주무셨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 불면증이 시달리셨을 텐데.
0: 영화 아는
1: 네.
0: 분들은 재밌다고 하는 거고.
1: 그렇지 뭐 그런 게 다 상대적인 거죠 뭐.
0: 자, 이번에는 8201님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택시기사인데요. 날씨가 많이 더운 날 길가에 할머니가 보따리 두 개를 들고 서 계시길래 세우고 태워줬는데 택시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가는데 접촉사고 있어서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예약 손님까지 취소하고 태워드렸는데 말이죠.
1: 참.
0: 야, 할머니한테 뭐라고 네. 그래야 되니까 크게 그러진 말고 예. 가볍게.
1: 그 태우고 가시다가
0: 교통이 분변나 보지. 그
1: 차가 또 밀렸네.
0: 접촉사고 앞에 있어가지고. 네.
1: 아유 참.
0: 할머니 그래 하면서 해. 할머니.
1: 아, 참 이게 참 할머니. 아, 그래도 이렇게 기사님이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또 그러면 좀 고마워서라도 좀 이렇게 몇 푼 더 얹어주는 게 또 그게 또 할머니가 또 하시면 또 할머니가 또 얼마나 또 좋아요. 예. 근데 그 기사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참 그죠? 예. 그 기사님이 할머니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1: 예. 좀 그렇네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할머니. 어?
0: 화 못 내.
1: 그러시면 안 되죠, 진짜. 화,
0: 아유, 나 여기까지 데려다 주느라고 네. 다른 예약.
1: 그렇게 도와줬는데. 오, 할머니. 아니,
0: 고생했어요.
1: 아, 그러니까, 웃겨야지. 네. 할머니, 돈 내놔. 돈 줘. 돈 주세요. 아, 요금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금.
0: 아니, 네? 요금은 내셨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런 거지. 요금이.
1: 아, 네. 내셨어? 아, 네. 내셨네, 내셨네. 예. 네. 그래, 아이, 그래, 좋게 내시면 되지. 그리고 기사님도, 아, 이왕 도와주실 거 그러면 저기 하면은.
0: 네. 건전하게 화를 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3496번님. 안녕하세요. 최일구 씨, 최국 씨. 저는 며칠 전에 포도 한 상자를 샀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위에 있는 포도는 싱싱하고 밑에 깔린 포도는 완전히 시들어서 포도알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시들었으면 싸게나 팔든지 중간에 끼어 팔면 되겠습니까? 장사 그런 식으로 하지 말어!

0: 최국 씨, 화 좀 내주세요.
1: 아, 정말, 진짜. 어디서 진짜 시작부터 장난질이야? 어, 장사 똑바로 안 해? 뭘 가냐? 어서 믿지 않까로? 어서. 어? 야, 오한마 갖고 와. 오한마 갖고 와라. 어? 아.
0: 왜? 오한마 가서 뭐 하려고? 에? 뭐 하려고? 포도 칠라고?
1: 여기서 밑에 시들어는 거에 내 오른팔과 모든 걸 걸겠으니 넌 뭘 걸겠냐?
0: 뭐하러?
1: 어제도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최욱 씨가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1: 장사 똑바로 해.
0: 얼굴이 충격 부어 갖고 왔어 지금.
1: 진짜. 아 요즘도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이거 신고하면은 저기 막 처벌받고 그런 거 아닌가?
0: 진짜 참 옛날 수법인데.
1: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장사를 하지?
0: 그러지 맙시다. 아, 물가는 다 올랐는데 말이죠.
1: 힘들었겠네.
0: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네.
1: 그러니까 이거 포도 뭐 이거 뭐 한두 푼에 이거.
0: 다음 주 추석이네. 어? 오늘은 저 8일이니까.
1: 가격도 엄청 비쌀 텐데 진짜 딱 뜯었는데 밑에 이렇게 완전히 다 썩었으면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 진짜.
0: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샤인머스크 파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값이 되게 내렸다고 그러더라고. 왜 내렸냐 그랬더니 왜. 예, 어떤 그 과수원에서 샤인머스캣 이게 아직 당도가 제대로 안 올라온 건데. 네. 미리 좀 팔으려고 미리 시장에 내놨대. 아,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어? 올해 샤인 머스켓은 달지가 않네? 그래서 소비자 입맛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 소문이 나가지고 샤인 머스켓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물량은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값이 떨어졌다는 거지.
1: 그렇게 됐구나. 네. 그럼 좀 다 익은 걸 사야겠네 그러면.
0: 그러니까. 네. 자. 그럼 하나만 하는 소리 그만하시고. 자.
1: 전 별로 안 좋아해요. 크라이머스켓.
0: 제가 요새 그 당뇨 약 먹고 살도 좀 빼고 뭐 그러느라고 당뇨에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식단 관리더라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포도가 이 당뇨 갖고 있는 당뇨인들한테는 썩 좋은 게 아니더라고.
1: 아, 당도가 있으니까?
0: 네. 최욱 씨는 없죠?
1: 아, 저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아요.
0: 아유, 당뇨가 이게 아주 그 고질적인 거 이거 치료를 잘해야 돼. 아,
1: 당뇨는 근데 왜 걸리는 거예요?
0: 그게 왜 걸리냐면
1: 어떤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예요? 아니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다 걸리는 거예요?
0: 유전이나 뭐 노화 뭐 그런 것도 원인이겠지만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아냐. 근데 하여튼 당뇨가 걸리는 건 뭐 우리가 음식을 씹잖아요. 네. 그러면 입을 통해서 이제 위로 해서 장으로 내려가지. 네네네네. 그러면 그게 음식이 이 저작이 되면서 뭘로 변하냐면 이게 포도당으로 변하는 거야.
1: 포도당.
0: 근데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거야. 그 인슐린이 근육 세포 속으로 이 포도당을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호르몬이거든.
1: 네네네.
0: 근데 이게 얘네들이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 작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혈관 속을 이 포도당이 너무 돌아다니는 거지. 끈적끈적하지.
1: 유튜브로 완전히 파셨네.
0: 아, 열심히 봅니다, 요새.
1: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0: 아니, 근데.
1: 나한테 증상이 오니까 그럼, 계속 찾아보게 되잖아.
0: 아니, 그리고 이게 유튜브가 좋은 게 자꾸 그걸 쳐다보잖아. 네. 그럼 자꾸 나한테 경각심을 줘.
1: 경각심도 주고.
0: 아, 저런 걸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네. 아, 요렇게 해서 방심하면은 큰일 나는구나.
1: 금연 강의가 그거래잖아요.
0: 나는 금연은 나 그런 거 안 봤어요.
1: 아, 그래?
0: 나 그냥 스스로 의지를 안 펴버린 거야.
1: 금연 학교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잖아. 담배를 어떻게 끊게 하냐면.
0: 유튜브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1: 아니, 그 강의를 하면서 담배 피면은. 그 어떻게 된다라고 공포심을 어마어마하게 준대요. 그걸 한 며칠 들으면. 그 무서워서 필 수가 없대는 거야.
0: 질려서 못 펴.
1: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0: 너도 한번 가봐 그런데. 에? 아 그래 가지 말고 집에서 그걸 봐 유튜브를. 금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1: 아 예? 그래서 아 근데 그래도 이제 당뇨 저 안 걸리신 분들한테는 포도가 또 되게 또 좋은.
0: 그렇죠. 괜찮지. 예. 아 좋은 말씀한 거예요. 예. 네가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한테는 당뇨인들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1: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운동하시고 관리하시고.
0: 그러니까. 네. 자 8184번님이에요. 대전에 서대전 내거리 지하철역 근처에 작은 카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가끔요 카페 뒷 주차장에 변을 보고 치우지 않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냄새 나. 들어서 치우는 것도 힘들어요. 대신 최국 소통 좀
1: 잘해. 아, 나 진짜.
0: 방송 잘 듣고 있고 너무 재밌나요? 빠른 정상화 응원합니다.
1: 뭔 쉐게? 아, 왜 가게 돼 똥을 싸워? 아, 진짜 소변도 아니고 진짜 변을 보면 어떻게 해? 이런 변이 있나? 최대한 살린 건데.
0: 아, 좋았어, 좋았어.
1: 예. 네.
0: 잘했어.
1: 집에 왔어! 집에 와서! 어, 집에 왔어! 아, 진짜 냄새가
0: 들어오시겠네,
1: 진짜. 어? 아니, 무슨 뭐, 견주들이 이렇게 애완견을 이렇게 하다가 개똥도 아니고, 진짜, 이거 뭐, 아이고, 창피하지도 않아? 왜 거기 갔어? 왜? 거기 옆에 이렇게 화장실도 있는데? 이건 무슨, 뭐, 이게 안 돼 있는 거 같잖아,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뭐가 안 돼 있네, 지금. 어, 왜 그래, 왜?
0: 니가 댕댕이야, 그래.
1: 어?
0: 네가 댕댕이야.
1: 댕댕이가 뭐야?
0: 멍멍이.
1: 네가 댕댕이야? 모르는 말은 못 살리겠다, 내가. 아.
0: 자, 이번에는 3382번님.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침을 엄청 뱉어놓고 가요. 물도 서비스, 노래도 서비스 빵빵 주고 에어컨 빵빵하게 전기요금도 안 나오는데 배려해 주는데 참나. 침 뱉는 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1: 새끼다 아주 내 담배 피는 새끼다. 이놈이 씨. 왜냐면 담배를 펴야 침을 저렇게 뱉.
0: 그러면
1: 침 뱉는 거는 저 담배 피는 것들이야 저거. 어? 이것들이 아주 그냥 저 노래방에 가가지고 진짜 나이도 어린 것들 말이야. 그만 뱉어. 침 뱉지 마.
0: 그 바다가다 왜 침을 뱉어?
1: 뭐 그래. 깡패야? 네. 이게 아주 그냥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진짜 공부해 자식들아.
0: 아이고.
1: 엄마 아빠 진짜 용돈 좀 내고 와갖고 진짜 독서실을 다니지 뭐 노래방 가서 침을 뱉어 노래만 해.
0: 아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그러다가 애들이한테 몰매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1: 에?
0: 몰매 맞으면
1: 안 그래?
0: 괜찮아?
1: 그냥 이거 안
0: 자신 있어?
1: 안 들어.
0: 알았습니다. 자, 5584님께서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미조의 7번 국도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예요, 7번 국도가?
0: 저기 동해안 거기래.
1: 그 아, 진짜?
0: 쫙 그 삼척 밑으로 부산까지 가는 거.
1: 아, 그게 7번 해변도.
0: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는 거래. 안 가봤어요?
1: 모르겠어요.

0: 장미절 씨 7번 국도란 노래.
1: 어, 노래 너무 좋은데요?
0: 네,
1: 너무 좋은데?
0: 저 파블로가 지금 가사 올려놨어. 자, DJ 지금 소개 좀 해봐.
1: 저 바람을 타고 어디든 날아볼까? 저 파도를 따라 끝없이 떠나볼까? 새로운 시간이 춤추는 이 길로 모든 것 잊고서 외로움도 다 잊고서 두 팔을 벌리면 날개가 돋아날 걸. 가슴을 연다면 쪽빛이 가득할 걸. 지금은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 시간. 두 팔을 벌리면 날개가 돋아날 걸은 조금 어우 좀 징그러운데요?
0: 저기가 두 팔 벌리면 날개 돋아나는 건 저거 아니야. 엑스맨.
1: 아, 그치.
0: 그 날개, 한 날개.
1: 예,
0: 확 날아다니는.
1: 예, 어우, 겨드랑이로 확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어, 털이. 예. 어, 그렇습니다.
0: 보산 오바 7번 국도에 그 엑스맨이 날아다닌다 그런 얘기인가?
1: 어?
0: 그런 얘기야?
1: 아, 저, 거기까지만 하시고.
0: 아, 거기까지만 해. 예.
1: 그리고 좀 뭐,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 시간. 참, 진짜. 전 정말 가사가 너무 아름답긴 한데 네. 참 현실적으로 참 우리가 행복이라는
0: 것 대리 만족하는 거지 뭐 7번 국도 그냥 날개 타고 다녔다.
1: 돈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야 또 행복하고 하는 건데.
0: 그렇지.
1: 또 너무 없으면 또.
0: 그 맹자가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1: 뭐라고?
0: 유황산 유황심이라고.
1: 하, 뭐라고 무슨 뜻이에요?
0: 있어 그런 말이.
1: 아니 얘기해 주세요.
0: 뭔가 있어야지 나도 남을 도와주는 인정이 생긴다.
1: 맞아 맞아.
0: 항상 그래. 나한테 재산이 있어야지 뭐 산 있어야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저 있을 때 준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
1: 맞습니다.
0: 예. 네.
1: 돈이 인생의 전부냐라는 말 있잖아요. 전부는 아니어도 그렇다 한 60%는 아마
0: 없으면 또 안 되지.
1: 그럼. 네,
0: 그렇습니다. 자, 3952님께서 최국 씨 칭찬 문자를 보냈네. 오늘 저 최국 씨가 유난히 힘이 딸린다 그랬더니.
1: 아, 오늘 진짜. 예.
0: 저는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최국 씨 호통 듣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오늘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아, 오늘은 좀 덜 재밌는 날입니다.
0: 이런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 예. 최국 씨 정신 내시고.
1: 다른 날은 그냥 완전 아우 죽어요. 재밌어가지고.
0: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국이 이렇게 라디오 정겨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아야!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자, 오늘 대화는 마지막 문자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지금 51분이 다 돼가지고 9490번님인데 길게 좀 문자 보냈어요. 공항버스 운전하는 순댕이 기사입니다. 소고기 국밥 감사합니다. 아까 그 기사님이시구나. 최국씨 혼 좀 내줘요. 저는 야간 운전할 때 상향등 켜고 다니시는 분들 혼 좀 내주세요. 상향등 켜고 다니는 분 때문에 눈이 많이 피곤합니다. 뒤에서 상향등 켜고 와도 백미러에 반사돼서 운전에 크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상향등 켜고 다니면 물론 잘 보여서 본인이야 운전이 편하겠지만 상대는 눈이 부셔서 보이는 게 없어요. 위험합니다. 네. 제발 상대방 차가 있을 때는 상향등 꺼주세요. 제발요. 최욱 씨 오랜만에 방송에서 뵈니까 많이 편하셨네요.
2: 꺼! 꺼! 꺼! 야! 눈 부셔! 눈 부셔! 눈만 부신 게 아니라!
1: 너만 운전하네!
2: 너만 운전해! 너만 뭐 잘 보면 다야! 너, 우리 다 큰일 나! 사고나!
1: 너만 세금 내냐? 우리
2: 너 때문에 다 큰일 난다고!
1: 너만 세금
2: 내? 너만 세금 내?
1: 나도 낸다 그래.
2: 세금이랑은 뭔 상관이야?
1: 아니, 세금 내지, 우리가. 근데? 자동차세 내잖아.
2: 어, 그래서.
1: 아, 같이 쓰는 거 아니야? 공용 도로 아니야? 국가 재산인데.
2: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같은 도로잖아!
1: 자동차세를 왜 내냐, 우리가?
2: 야, 도로 너만 써! 너만! 우리 다 지키고 지킬 거 지키고 앞 사람들 다 배려해가지고 그 하향등 켜고 하는데 이게 네가 인간이야?
1: 그렇지.
2: 어, 진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있죠.
1: 그렇지.
2: 까.
1: 까 그래.
2: 까. 까.
1: 예. 자 이제 맞춰도 될 것 같아. 52분 25초니까. 자 최욱 씨.
2: 네.
1: 오늘 진짜 고생해서 힘들었는데.
2: 그렇습니다.
1: 다음 주에는 아주
2: 고생이 많았습니다.
1: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

0: 이 노래를 끝곡으로
1: 오늘은 좀 어두웠어요?
0: 듣겠습니다. 네. 진영이 부릅니다. 덥시 좋은 날. 어,
1: 신곡이에요, 신곡?
0: 신곡.
1: 뭐 좋긴 뭐가 좋아. 자.

0: 3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6: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7: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8: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

0: 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 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TBS 교통정보.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 마곡대교 지나자마자 있었던 사고는 사고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걸려서 조금 전에서야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 사고 여파로 행주대교에서 마곡대교까지 가는데 20분 넘게 걸리고 있고요. 이후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부터 다시 서행하기 시작해서 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 강남권 통과할 때는 정체입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는 10분 정도면 이동 가능해서 올림픽대로보다는 상황이 좋은데요. 강변북로는 월드컵대교 지나면서부터 속도 줄이기 시작합니다. 동호대교까지 긴 구간 밀려있고 여기서만 50분 가까이 걸리는데 동호대교 조금 지나 동부한산도로 진입로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은 이제 가천대 이전부터 탄천일교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1: 3부 첫 곡입니다. 김범정이 부릅니다. 울퉁불퉁 시골길 인생길입니다.

0: 자, 김범정 인생길 듣고 왔습니다. 하, 열정의 가수, 싱어, 송라이터죠. 네. 노래 부를 때 보면은 김범정 씨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주머니에 쫙 집어넣고서는 하, 폼 잡으면서 노래 부르는데. 그 김범정 씨 한번 불러봐. 가을도 됐는데. 네? 요즘 뭐 곳곳에서 이제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김범정 씨 섭외하려면 힘들 거예요. 에, 그래? 바쁜 척해? 가끔 전화해보는데? 아이, 김범정 씨야, 뭐, 당연히 바쁘겠지. 그래도 PD면은 이 사람아, 이런 A급 가수를 좀 섭외하고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지. 예? 안 그래? 예. 개면 쪼가지고 혼자 웃고 있어. 자, 김범정 씨의 인생길 잘 듣고 왔습니다. 김범정 씨가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5098번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여의도 색강이에요. 벼가 자라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운동 중에 찍었습니다. 정말 여의도 색강입니까? 이야, 그러네요. 여의도 색강이 아마 저쪽에 그 예, 올림픽대로하고 여의도 그 사이? 그죠?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숲속에 둘러싸여. 이야, 색강이 이렇게 밀림처럼 변해버렸네요. 정말로 여기 저 벼가 자라가지고 한 두 마지기 정도 사이즈네. 야, 배가 다 패가지고요. 저 뒤쪽으로 여의도의 고층 아파트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야, 여의도 색강이 이렇게 멋있게 변했군요. 야, 옛날에는 저기 한여름에 장마지 그러면 그냥 쓰레기 더미가 잔뜩 있고 그랬던 데인데 야, 어디 뭐죠? 뉴욕에 있는 뭐 맨하탄에 뭐? 무슨 센트럴 파크?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야, 서울도 참 비경이 있네요, 이렇게. 아유, 좋습니다. 가을에 푸고 나면 그냥 탁, 이렇게. 저기 보니까 무슨 허수아비 같은 것도 있는 건가? 예. 아니, 도대체 이 벼를 이게 누가 심은 거예요, 그게? 야, 영등포 구청 이런 데서 심었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심었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푸고 나네요. 네. 사진만 봐도. 자, 또 애청자 자주 문자 보내는 4636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광고 있는 방송 의지의 TBS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의지의 TBS 허리케인 라디오가 다 4636님 같은 찐 애청자 없으면 힘들죠.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실버들 힘든 싱어죠. 최신영 씨의 명곡 듣고 오겠습니다. 있는가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노래 듣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쇼 KBS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 신재동 씨 또 가수 이순하 씨 두 분 들어오겠습니다.

0: 사랑하는 명품 스타들과 함께합니다. 디너 시간이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오늘도 특별한 분들 나왔습니다. KBS 장금 노래자랑 35년입니다. 악단장으로만 15년. 요즘은 작곡 활동에 또 가수까지 하고 있는데 거의 뭐 트로트계 마이다스 예선인데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노래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 겸 작곡가 신재동 씨. 그리고 그렇게 받기 힘들다는 신재동 단장의 곡을 받아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인생역의 가수 이순아 씨. 자, 신재동 악단장 이순아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오랜만이에요. 네. 자, 신재동 씨, 그 전국 노래자랑 35년인데 그건 몇 살 때 시작을 한 겁니까 이게?
1: 그때 제가 33살인가 기억해요.
0: 33살.
1: 네. 30대.
0: 33살에 35를 더하면은 68. 신재동 악단장이 저보다 한 살. 돼지.
1: 아, 근데 그.
0: 돼지띠지.
1: 아, 근데 저보다 이거 형처럼 난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0: 아, 여보세요. 사회자가 묻는 말에만 답. 아니, 마일리지 좀 확인하고 가죠.
1: 네네네.
0: 59년 돼지죠.
1: 그렇습니다. 네,
0: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60년.
1: GT시구나.
0: 예. 네. 자, 그 송혜 선생님 많이 기억하시겠어요?
1: 네, 지금도 여전히 그립습니다. 그분은 예.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라서 늘 그러고 순간순간마다 아 이랬을 때는 이랬을 텐데
0: 네.
1: 그분이라면 이렇게 했겠다 뭐 이런 거
0: 예.
1: 그럴 때마다 굉장히 그리워요.
0: 요즘 진행하시는 분이
1: 남희석 씨인데
0: 남희석 씨.
1: 잘해요. 예. 요즘에
0: 그죠?
1: 뭐 이제
0: 물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1: 물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그 뭐 개그맨 그 또 기가 있어서
0: 네.
1: 어, 거기다가 되게 그 인품도 훌륭하고
0: 그러니까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1: 아, 거기는 이게 쇼프로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사는 얘기 하는 데이기 때문에.
0: 송혜 선생님 타계하신 지가 벌써
1: 지금 5년 4년째.
0: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신재동 악단장이 송혜 선생님한테 별명을 하나 받은 게 돼지 뭐 관련 뭐
1: 네, 받은 네, 거 아니에요? 네, 돼지 아빠라는
0: 이제 돼지 아빠.
1: 예, 예,
0: 돼지띠라
1: 예.
0: 돼지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1: 그게 아니고
0: 네.
1: 어디 뭐 지방 녹화 때
0: 네.
1: 그 촌 약간의 그 이 짜여진 곡 저 극중 뭐 그런 걸 저 하는데 그 어떤 출연자가 그 애기를 하나 안고 나와요.
0: 아 무대로
1: 아빠 찾으러
0: 네.
1: 왔다고.
0: 어떤 엄마가?
1: 엄마가.
0: 네.
1: 아. 그래서 아니 왜 어떻게
0: 아빠 애기를 얻고 왔다고요?
1: 아빠를 잃어버렸냐?
0: 네, 네.
1: 그러니까 아니 잃어버렸는데 여기 있다는 소문 듣고 왔다. 뭐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저도 몰랐죠.
0: 네.
1: 누군가 누구야? 그러는데 재동아
0: 그래가지고 송혜 선생이
1: 제가 나갔죠. 근데
0: 아.
1: 제 애인 줄은 몰랐는데
0: 네.
1: 애를 꺼내는데 보니까 얘가 돼지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안았는데.
0: 네.
1: 돼지가 그때 마침 소변을 쫙 봤어요.
0: 아~
1: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0: 그래요. 알겠습니다.
1: 네. 예. 그때부터 돼지 아빠입니다.
0: 우리 신재동 악단장하고만 얘기하니까 저 파블로 PD가 이순아 씨도 빨리 소개하라고.
1: 네. 네.
0: 이순아 씨.
2: 자, 네,
0: 오랜만에 뵙네.
2: 아, 네, 안녕하세요. 네,
0: 요새 그 인생역 네. 저희도 가끔 노래 틀고 그러는데
2: 네.
0: 들을 때마다 정말 쫄깃쫄깃한 게
2: 네.
0: 와닿아요. 네. 어때요 지금 반응이?
2: 아, 정말 반응이 그 지금 표현대로 쫄깃쫄깃한 게 맞으신 것 같아요.
0: 왜 나 따라오고 그래요?
2: 아. 네.
0: 이 인생역이 네. 저 신재동 네. 악단장 곡이잖아요.
2: 네, 선생님 곡이세요.
0: 작사도 신재동 씨가 한 겁니까?
1: 아니요, 작사는 또 그 저기
2: M조.
1: M조라고.
0: M조.
1: 네네.
0: 인생역 얘기 나오기에 뭐 조금 이따 라이브로도 들어볼 겁니다만
2: 네.
0: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인생역? 소개 좀 한번 해 보세요.
2: 네. 우리의 그러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노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사에 굉장히 집중을
0: 그러니까, 그
2: 했는데요.
0: 가사를 네, 모르는 네. 청취자들을 위해서
2: 네네.
0: 일단은 네. 불러주시겠습니다만 짧게 네. 한번 설명을.
2: 보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즐기면서 살자.
0: 네,
2: 네 그런 가사예요.
0: 그 인생 역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2: 지금이죠.
0: 아까 지금이... 나훈아 씨의 고향 역도 예. 한번 듣기 들어봅니다.
1: 네, 들었습니다. 예, 예.
0: 자 그러면 그, 이, 악단장 하시고, 뭐, 또, 요새 그 노래까지 하시더라고. 99백백?
1: 네, 뭐, 노래를 한다기보다도,
0: 네.
1: 그냥, 이제 음악을 제가 하니까,
0: 네.
1: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이제 포함된 겁니다.
0: 알았어요.
1: 그래서, 그냥 우리 중장년층들이 들 수 있는 노래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냥 하나 만들어서 그냥 툭 한 번 이렇게 던져본 거예요.
0: 그게 뭔 뜻이에요? 99백백. 저도 한번 들었는데 여기 시간에 한번 파블로 PD가 틀은 적이 있어서
1: 네.
0: 99백백이 뭔 뜻이에요?
1: 그게 이제 9988이라는 뭐 얘기는 있잖아요.
0: 아, 99세까지 네. 88 안 살다. 뭐
1: 그런 거잖아요.
0: 1, 2, 3, 4 하다가 가자 네. 이런 거.
1: 네.
0: 근데 이제 100백은 뭐예요? 100백은.
1: 저는 그게 아니고 네. 이제 그 시대는 조금 지나갔다. 이제는 100을 커트라인으로 놓고 아, 100살을.
0: 9988도 이제 지나서 더 네. 장수 시대가 그렇죠. 왔다.
1: 이제 뭐 130, 120, 150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대니까
0: 네.
1: 이제 그 뒤는 막히고 100을 예. 컨트라인으로 보고 그 99100까지 해놓고 우리 그 이후로 열심히 살자. 멋지게 살자. 뭐 그런 얘기죠.
0: 근데 이제 신유동 씨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가수 신유 씨 형 같아. 꼭.
3: 아, 왜 이렇게 비슷해요?
1: 신유 씨는 신유 씨 너무 잘생겼죠.
0: 아니 그러니까 신유동 씨 오랜만에 뵙는데.
1: 같은 신 씨라서 그런가.
0: 아, 그렇게 넘어가시겠다. 아 요새 저도 한번 옛날에 몇 년 전에 네, 네. 강 건너에 가서 네, 네, 네. 강서에 아, 풍자반 쇼 할 때.
1: 그러니까요.
0: 예, 저도 그때 출연했었는데.
1: 그랬어요. 예. 예. 노래 잘하시던데요.
0: 아 그건 뭐, 얘기는 안 되는 거고. 요새 해요? 콩자반 쇼 DJ?
1: 네네, 합니다. 아, 제가 그,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냐. 이게 아무래도 예. 뭐 유튜브 방송이지만. 그래서 예. 잠깐 쉬고 있습니다.
0: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빠블도 제가 그랬는데 예. 쫓겨났다고 그러던데.
2: 아~
1: 누가?
0: 제가.
1: 빠블로. 아니, 그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죠.
0: 명담이고요. 자, 그러면 라이브로. 예. 네.

0: 라디오 9900. 9988이 아니라 9900 세대다. 네네. 라이브로 좀 불러주실 건데. 네. 자, 좀 헤드폰 좀 쓰시고. 아, 스탠드 마이크 앞에 좀 서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노래 부르시는 거는 처음이에요?
1: 그렇죠.
0: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재동 악단장 겸 가수입니다. 9900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쫑긋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박수.

0: 9988이 아니고 이제 9900백이다. 근데 좀 노랫말에 약간 좀 이의를 제기해야 될 부분이.
1: 아, 그래요?
0: 80대는 내 아내와 해외여행을 다닌다.
2: 네네.
0: 너무 늦지 않아요? 80대?
2: 엊그저께, 어제 제가 그 우리 가수 남진 형님한테 네. 전화를 받았어요.
0: 예, 예.
2: 만나기로 했거든요. 예.
0: 남진 씨 저 한 달 전쯤 여기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2: 그러니까. 예. 아, 야, 미안하다잉. 아, 왜 갑자기. 예. 내가 캐나다를 좀 갔다 와야 돼.
0: 오.
2: 그 형님이 80이 넘으셨잖아.
0: 알죠.
2: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요.
0: 예, 예,
2: 그래서 예. 이제 바램도 있고 앞으로 뭐 의술도 좋아지고 약도 좋으니까
0: 그래요.
2: 이제는 70대에 근력 키워서
0: 알았어요.
2: 80대에 해외여행 다니잖아. 뭐
0: 그래서 80대에는 그럼 내 아내와 해외여행 말고
2: 네.
0: 내

0: 아, 크루즈 타러 다니고 이런 걸로 아, 좀 좋아요. 리얼리티가 그게. 좀 있어야 돼요. 해외 여행 막연하지 않습니까?
1: 만약에 행사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해야 되니까.
0: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좀 민요 쪽 같아.
1: 좀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순나 씨하고 이렇게 둘이서 합을 맞춰서 노래를 남녀가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1: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0: 어, 괜찮지 않습니까?
1: 네, 키 한번
2: 어, 괜찮은데요.
0: 어, 이순나 씨 어떻게 들었어?
2: 네? 아, 저는 900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나 저렇게 살아야지.
0: 그렇지, 네. 그렇지.
2: 가이드송이죠, 제 인생의 가이드송.
0: 아내하고 손잡고 해외여행 다니고.
2: 네.
0: 그리고 90대에는 99배 큰 노래를 부른다 이거요. 그러니까 네. 100살은 기본이다 이런 기본이죠. 얘기입니다, 지금.
2: 그 일단 아, 남자를 좀 구하고.
0: 여보세요? 그럼 밖에 나가서 알아서 하시고.
2: 아, 예, 예.
0: 네. 아무튼 저 노래 잘 들었고요. 라디오에서 이게 라이브 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네. 그 파블로 PD 쟤도 평가가 아주 인색한데, 네. 노래 잘했다고 써놨는데.
1: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니, 괜히 아까 콩자반쇠에서
1: 잘렸다고 뭐
0: 잘렸다고 지가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
1: 그거 수습 차원에서
0: 얘기했어요. 이게 수습하느라고. 아니, 근데 제가 봐도, 노래, 그러니까 저음인데, 네. 아, 계속 그 울림이라는 게 대단해.
1: 아이고.
2: 그,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룹, 네. 옛날 그룹 사운드부터 다 밟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0: 맞아요.
2: 싱어.
0: 그룹 사운드. 아주 옛날에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옛날에.
1: 뭐, 학창 시절에.
0: 어떻게 하다가, 아니, 어떻게 네. 하다가 35년 전부터 KBS 악단장이 됐는지 짧게 한 번. 네. 아니, 궁금해 그,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니, 이제 음악을 쭉 하면 배고프잖아요. 네. 사실 그룹이 배고파요. 그다음에 1년이면 한 8개월 놀고, 한 2개월 일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디션을 봤어요. KBS 예. 김인배 악단이라는 악단에 네. 오디션을 보고 그 벌컥 됐어요.
0: 거기 뭘로 됐어요?
1: 베이스 그냥 베이시스트.
0: 베이시스트 기타 네. 베이스 기타 연주자로.
1: 네 그렇게 됐어요. 그게 91년
0: 91년 아, 네. 30 초반이시네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92년도에 이제 발령이 나왔고 그때 된 건데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한 20년은 그냥 악단으로 있다가 오. 배고파서 들어갔어요. 배고파서. 네. 하도 놀아서 네. 그래서 이제 김여박 단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맡은 지 16년 전.
0: 몇 살부터 하신 거예요?
1: 박단장님?
0: 예.
1: 아, 지금부터.
0: 16년 전.
1: 예, 16년 전이니까 뭐.
0: 그러니까 빼기 하면은 뭐.
1: 45살, 45살.
0: 예, 네, 알겠습니다.
1: 청취자 나이를 물어보시는.
0: 아니, 저희 마일리지는 기본 아닙니까? 아니, 연대표를 우리가 알아야지. 예. 아니 조선이 건국을 언제 했는지 그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 네? 이러고 있을 때냐 외놈들한테.
1: 네.
0: 1592년에 일어난 거라니까.
2: 오.
0: 안 잊어버리겠지.
1: 그렇게 하니까 안 잊어버려.
0: 아, 이러고 있을 때냐.
1: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0: 그렇지, 그렇지. 1592년에 임진왜란.
2: 아.
0: 자, 청취자
1: 역시
0: 아. 감탄할 것까지는 없고, 자, 청취자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여보세요. 네. 이게 워낙 옆에 지금 보조 MC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니까
1: 아니 어디 가셨어요? 여기 한번 계셨는데
0: 다 생활전선 같잖아요. 아~ 이제 월급을 못 받으니까
1: 네. 진짜 여기 저 진짜 이거 방송이라서 하는 맥이 아닌데
0: 그래서 쿵자반쇼 그 광고 안 합니까? 여기 광고 좀 해
1: 제가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2: 엘프 광고?
1: 아니 우리 아는서님이 진짜 여기 정말 요리의 사나이들이야. 내가
2: 네. 봐야
0: 됐고.
1: 요리의 사나이들.
0: 7200님께서 신재동 씨 99백백 처음 듣는데 귀에 착착 붙네요. 앞으로 연습해서 노래방 애창곡을 해야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전국 노래교실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부른다.
1: 이게 지금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0: 아, 뜨겁습니까?
1: 진짜. 아, 이거 뭐 누구나 그러잖아요.
0: 왜 옛날에 그저 백세 인생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도 한참 히트 쳤잖아요.
1: 그 우리 유명 그 노래 강사 뭐 박미연 씨, 성광호 씨, 네. 김성 씨 이런 분들이
0: 네.
1: 그때 그 노래하고 자기가 띄운 노래들이 있잖아요.
0: 예, 예.
1: 뭐 미운 사랑 뭐 이런 건데 예. 그때 조짐의 한 10배 이상
0: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1: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0: 구구백백이
1: 그거하고 인생력이
0: 예. 인생력까지 네.
1: 그래서 야 이거 조짐이 이상하다.
0: 뭐 잘 되면 저 신재동 이순하 씨 얼굴 보기 힘들겠네.
1: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0: 잘 되길 바라고 하면 이게 딱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중장년층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진짜 가수 이순하 씨 신곡 들어봐야죠.
2: 네. 네.
0: 인생력. 아까 노래도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네네. 이순하 씨가 자 부릅니다. 인생력 작곡자는 신재동 씨입니다. 듣겠습니다. 박수.

0: 씨 엄지척 양손에 딱 하면서 잘 들었어요, 이승아 씨.
1: 아, 예.
2: 경쾌합니다.
0: 노래 자체가 아주 경쾌하고 딱딱 와다. 인생 여기라는 게 어디 실제로 뭐 여기 DMC적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순간 자체가 네. 인생 역 아니냐.
1: 그렇죠.
0: 이 역 안에서 재밌게 놀다 가자.
1: 아, 해설 잘 해주셨어요.
3: 네. 오, 네.
0: 감사합니다.
1: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자체가 인생 역이라는 거죠.
0: 아, 이거 해설 저보고 잘해줬다 그러는데 그 콩자반 쇼에 뭐 해설이 안 필요합니까?
1: 필요합니다. 아, 진짜 필요해요. 네.
3: 아, 거기 남자.
0: 말로만 하지 말고 나 좀 슈팅 일거리 좀.
1: 아니, 줘.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왜냐면 그게.
0: 지난번에도 콩자반 쇼에 갔더니 아, 뭐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더니 강남 소식이더니
1: 그쪽 그 포맷이 너무 오래됐어요.
0: 아, 그래요?
1: 그때가 됐어요.
0: 한번 좀 반란을 일으켜서.
1: 그 얘기하다가 잘렸습니다. 아,
3: 지금
0: 못 들어가겠네.
3: 그 빈자리에 딱이신데요?
1: 진짜.
0: 아유.
1: 아니, 아마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네.
0: 그 하여튼 저 제가 이순나 씨 인생역이 노래 들으면서 그 왜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 아니에요? 오늘을 아. 즐겁게 살자. 아. 이 순간을 잘 살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1: 네. 그렇죠.
0: 네. 저는 이 중장년이 되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응?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해. 네 남자 이런 식으로 약칭으로 해서. 네는 뭐냐? 미리 앞으로 올 걱정하지 말자.
3: 아.
0: 괜히 가불해가지고 내일 걱정하지 할지 말자는 거고 남은 뭐냐?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자. 그죠? 미남. 자는 뭐냐? 자유롭게 오늘을 즐기며 살자. 그 인생역의 가사가
3: 어려운데요? 바로
1: 이거. 그 얘기예요.
3: 어려우니까 그냥 인생역으로 통하면 될 것 같은데.
0: 싫어요. 나는 미남자 할 거야.
3: 아, 정말요? 아,
0: 외우기 좋잖아요. 미남자. 네. 미리 걱정하지 말자. 남 눈치 보지 말자. 자유롭게 살자.
3: 괜찮은 것 같긴
0: 괜찮죠?
3: 해요.
0: 네. 거기 플러스 인생역.
1: 좋네, 미남자.
0: 자, 미남자 가지고 한번 곡을 하나 만드셔, 그러면. 미남자.
1: 진짜요?
0: 미남자.
1: 그러면 하나

0: 간단하게 이렇게
1: 쓸까
0: 뭐
1: 내가?
0: 내용을 짧게라도
1: 그러면 작사에 최일구 올려줄까요? 그러면
0: 들어가요.
1: 알았어. 내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저기 신재동 씨, 이순아 씨, 저희가 옛날에 출연했을 때는 광고를 안 했는데
0: 광고 있어요.
1: 광고 시작했잖아.
2: 야, 축하드립니다.
1: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신재동 악단장 이순화 씨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TBS에서 언제부터 광고가 했냐?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1: 아, 진짜.
0: 자, 문자를 청취자들께서 많이 보내고 계신데, 5005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김용남입니다. 아, 양꼬치 집사 사장님이시네, 구리시에. 오늘은 신재동 악단장님이 나오셨네요. 재동이 형 반가워요. 아는 모양인데요?
2: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
0: 김용남 선생. 예, 네, 양꼬치 집 사장님이에요.
2: 옛날에 기타 치던 친구예요.
0: 기타도 치시고 팬플루트도 부르시고.
2: 천재입니다.
0: 지금 양꼬치 저 구리시 수택동에 네. 양꼬치 집 사장님인데.
2: 거기 가보셨어요?
0: 예? 네?
2: 거기 가보셨어요?
0: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2: 제가 한번
0: 여기 출연을 하셨었어요.
2: 아, 출연했구나.
0: 예. 예, 저희한테 이제 나눔 선물을 초창기부터 제공해 주신 분이라 작년에 저희가 8주년 할 때 저기 이 자리에 앉아서 계셨는데 아주머니하고 두 분이 나오셨었는데 네, 네. 하여튼 자, 일구형님, 재동이형, 일구형님, 재동이형 예쁘게 봐주시고 살살 좀 달아주세요. 제가 뭐 살살 안 달아도 어떻게 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작곡가신데 신재동 선생께서 그 유진아 씨의 그 모란이라는 거 어려운 노래 있잖아요.
2: 네.
0: 이 곡을 누가 작곡했냐 물어보니까 신재동 씨가 했더라고. 예?
2: 모르셨어요?
0: 아, 난 몰랐어요. 아. 유진아 씨 노래 모란을 예, 그 작곡 작사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2: 아니요, 작사는 저 이경이라는 그 작사가인데.
0: 네.
2: 글 잘 쓰는 분이에요.
0: 이 노래가 이제 모란이라는 게 어미 모자에다가 밥 지을 난자 그거 아닙니까? 어려운 네네. 한자인데 네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엄마가 어렸을 때 밥 한 공기 따뜻하게 지어줬던 엄마 그 엄마를 떠올리는 그 노래.
2: 그렇죠.
0: 그래요?
2: 부모님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0: 그러니까.
2: 그래서 이제 쓴 글인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쓴 게 아니라 현실을 그냥 그대로 쓴 거니까 네, 너무 가슴이 네, 와닿죠.
0: 그렇죠. 거기도 노랫말 중에 보면 가장 애틋한 부분이 엄마가 자꾸 줄어든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2: 아기처럼 점점.
0: 그러니까.
1: 작아진다.
0: 네, 눈물 쏟게 만드는.
2: 그 뒤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다음 생에는
0: 내가 엄마로 태어나겠다.
2: 저도 이거 가사 딱 보고 거의 네. 한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0: 바로 악성이 딱 오셨구나.
2: 왜냐하면 그 좋은 글은 그냥 바로 나와요.
0: 아,
2: 좋은 글은.
0: 그렇구나. 그 미남자 내가 쓰면 바로 나올
2: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내 방송이라고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0: 저작권 옆에 나도 등록돼 있는 사람이에요.
2: 있어요?
0: 아니 저도 인생 모임이 작사를 원래, 한 사람이라.
2: 원래 가수시잖아요. 가수.
0: 아니 가수죠. 아니 저도 한 달에 음저협에서 한 2천 3천 나온다니까.
2: 2천 3천이요?
0: 네.
2: 3천만?
1: 500원. 2천 500원. 자, 저도 그래요. 저도.
0: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이 모란 이 노래 유진아 씨의 모란이라는 노래 이 작곡을 하신 이 신재동 악단장이신데 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모란을 한번 저 직접 불러보실 거라며
2: 오늘 아, 지금 이제 네?
0: 빠블로 그러던데
2: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다가
0: 아니 쟤는 지금 빠블 여기 좀 집중을 해야지 왜 좀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쟤는 PD가
2: 어, 이 방송 너무 재밌어
0: 아니 재밌으나마나 아니 신재동 악단장이 라디오 방송 나가 처음으로 모란이라는 노래를 라이브로 한다고 해놓고서는 지는 딴 사람하고 밖에 딴 데 보고 얘기하고 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잘렸다는
0: 방송을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2: 엘프에서 잘렸다는 얘기나 하시고
0: 그러니까 말이에요
2: 참나
0: 노래 안 부를 거예요, 그러면?
2: 아, 불러야죠. 아, 근데, 야, 이거 방송에서 이거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0: 아니,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 PD는 네. 딴짓을 하고 있다니까. 도대체 그러네. 이런 방송이 어딨어요. 네? 어디 가봐, 이렇게 PD가 딴짓 하는 데 있나.
2: 그냥 국회의 옆집에 무슨.
0: 그러니까 저... 쟤도

0: 내년 후년이면 환갑이요, 제도.
1: 네? 어, 그래요?
2: 그래? 그렇게 안
0: 긴장 같은 게 없나 봐.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네. 어머, 어, 모란. 자, 그 신재동 악단장의 네. 예, 노래 작곡자신데, 아까도 예, 99100 들으셨죠? 멋진 가창력으로. 신, 왜? 뭐가 없어? MR이 없어?
2: 반주기.
0: 아, 반주기. 반주를 여기 반, 엘프 반주기로. 예. 이순아 씨, 저 반주 네, 준비. 예. 네, 그러면 신재도 악단장께서 눌러주세요. 예. 네. 네. 자, 반주 나갑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이제 모란 가사하고 음악이 뜹니다. 자, 듣겠습니다.

0: 擦干净路上长谈心酸肯定妈个那夜半路这样啊就是哟
1: 감정 대박입니다. 어? 너 두 여자 아세요? 왜 이렇게 감정이 많이 들어가?
2: 엄마 생각나.
1: 진짜 말 멋지다.
0: 엄마가 그랬었지 내 나이 되면 안다고 엄마가 그랬었지 철 들면 이겨 이라고

0: 나 시원곡의 보란이라는 노래 신재동 씨가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노래가 이게 조용히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갑자기 이제 높은 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1: 네.
0: 아 좋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러는데 워낙 그 베이시스트 하시기 전에도 이제 싱어 쪽을 하셨어요?
1: 그때는 그룹들은 노래를 다 했었으니까요.
0: 그래요?
1: 네. 그 6인조는 6인조가 다 노래를 다 했었으니까.
0: 아, C6 그래. 이런 사람들.
1: 그렇죠. C5
0: 3104님께서 노래 들으시고 문자들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노래 감정이 찡합니다. 눈물 납니다. 했고요. 조성호님은 전국 노래자랑 나가면 최우수상 받게 돼. 악단자 그만하고 잠깐만 거기 가서 엄마 노래. 예.
1: 아, 순아 씨 그 인생력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네. 그 좀 더 네.
0: 아 해야 되는데
1: 해주시면
0: 네. 아 할게요 가만 있어 몇 분만 더 하고
2: 네.
0: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문자를 또 소개하고 7484님께서는 전국 노래자랑에선 반 개그맨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래 정말 잘해요. 3365님은 악단장이 부르니까 색다르네요. 0755님은 짝짝짝 저번에 유진아 씨가 부르는 거 들었는데 유진아 씨 노래보다 더 좋다.
1: 아이고 그건 유기입니다. 네.
0: 이순아 씨 아까도 제가 모두에 소개해드릴 때 신재동 악단장 곡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2: 네네.
0: 이 신재동 악단장하고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2: 제가 KBS 아침마당 작년 11월
0: 네.
2: 도전 꿈의 무대 주부스타 탄생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결선까지 올라간 노래가 자갈치 아지매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또 대표님께서
0: 신재동 씨 작곡 자갈치 아지매
2: 네. 모란도 있고 자갈치 아지매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식사 자리가 생겨서 갔는데 선생님께서 곡을 주시겠다고 저는 저렇게 유명하신 분이 그냥 말뿐이시겠지 그랬어요. 근데 진짜 몇 달 뒤에 이 곡을 딱 들려주시더라고요.
0: 인생력을? 네.
2: 그래서 바로 가사도 너무 마음에 들고
0: 그렇죠 그렇죠.
2: 네, 네.
0: 그러니까 인생력이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녹음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2: 저희가 7월 중순에 이제 음원이 다 나왔으니까
0: 두 달, 세 달 전에?
1: 얼마 안 된 거죠.
2: 네, 네, 네,
0: 얼마
2: 네.
0: 안 됐구나.
2: 네, 네.
0: 아, 작년 연말에 주부 네.
2: 스타 탄생
0: 주부 스타 아침마당에 네,
2: 네.
0: 거기에서 대상을 대상. 차지하셨구나. 네. 그걸 신재동 악단장이 눈여겨봤구나.
1: 봤어요. 뭐, 그 살아온 그 궤적 있잖아요.
0: 네.
1: 사실 그걸 제가 좀 들었거든요.
0: 네, 아,
1: 그래서
0: 그렇죠.
1: 아, 이분은 이런 분이 참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돼. 그리고 노래를 하면 되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가사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진솔되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아, 곡을 하나 이런 곡을 하나
0: 그렇군요. 그 목소리에 다 그런 게 이 아는 분들은 그게 다 있나 봐.
1: 있어요.
0: 네. 저는 잘 모르겠던데. 근데 곡을 받고서 무릎을 탁 쳤다. 그 이순아 씨가 그러는데 네. 왜 그랬어요? 이 내 노래다. 왜?
2: 네.
0: 왜?
2: 아까 그 가사 내용 있잖아요.
0: 네.
2: 일단 저의 인생 곡이다라는 생각이 딱 먼저 들었고
0: 네.
2: 가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먹고 싶고 진짜 그렇게 다 해보고 살자. 네. 그런 가사 그래요. 때문에 제가.
0: 그리고 네. MBN의 그 방송 프로 있잖아요. 특종 세상.
2: 네.
0: 여기 나온 걸 제가 다는 못 보고 짤로도 좀 보고 그랬는데.
2: 네.
0: 이런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 40년 전에 헤어진 생모를 찾은 사연, 찾는 네, 사연.
1: 그러니까.
0: 예. 네. 요 얘기 좀 해줘보세요. 예. 어머니하고 40년 전에 이별을 했나 보죠?
2: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애인이신데,
0: 네.
2: 지적 장애이시고 굉장히 폭력적이셨어요.
0: 아이고,
2: 그래서 엄마가, 저희를 두고 제가 5살 때, 그냥 나가신 거죠.
0: 살 때는 어디인데, 거기가?
2: 경북 안동.
0: 안동시에서
2: 네, 네. 안동군 예안면
0: 안동 시내도 아니고
2: 아 저희 시골이에요. 저희 막 배도 없었어요.
0: 안동시가 네. 아니고 안동군 시절에
2: 네네네 전기도 안 들어오고
0: 무슨 면요?
2: 예안면
0: 예안면에
2: 네네
0: 전기도 안 들어오는
2: 네네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0: 그랬구나. 이순아 씨 뭐 이렇게 나이 들어 안 보이는데 지금
2: 네.
0: How old are you, please?
2: 아 꽃띠
0: 소띠?
2: 꽃띠 선생님.
0: 아 꽃띠라고 얘기 네. 못하겠다.
2: 아 소띠.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순아 씨 노래 중에 아까 인생역은 들었고 어머니 있잖아요. 이순아 씨 노래 중에 또 이순아 씨가 이제 효녀 가수로 또 유명한 분인데 어머니 이 노래 좀 한번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찾는 거는 계속 하고 있어요?
2: 찾는 거는 계속 하고 있는데
0: 연락 한 번도
2: 꼭꼭 숨으신 것 같아요.
0: 그 이제 가끔 이렇게 TV에 나오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면 순아가 있구나요. 생모분께서 혹시 연락이 올 수도 있을 법한데 말이죠. 항상 기다리고 있겠죠 이순아 씨가 그럴 날을.
2: 네, 그렇죠. 기다리고 있고 또 제가 어머니라는 노래를 작사를 했어요.
1: 직접.
0: 그래서 이 노래는 작사를 직접 하신 거다.
2: 네, 저희 집 동구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뒷모습을 보이면서 떠나간 엄마를 그리면서.
0: 5살 때인데 그게 다 기억이 납니까?
2: 아, 그때 기억은 얼굴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나머지는 다 기억이 나요.
0: 네.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2: 싫어요.
0: 싫어요?
1: 울까봐.
0: 어머니의 그 뒷모습만 봤다? 뒷모습?
2: 아, 그러니까 풍경이죠. 엄마는 뭐 뒷모습 보고 또 등에 업혀서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하셨대요. 그 등에 업혀서 제가 이제 그 엄마의 그 울림통 있잖아요. 등에서 막 울리는 그 노래 소리.
0: 엄마 어렸을 때, 아기 때 엄마 뒤에 엎으면은 그 소리가 들리지 울림통 같은 소리가 그게 다 기억이 나는
2: 그런 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모습은 안 나고 추상적인 것들이 다 나요.
0: 지금 그 엄마를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2: 지금 솔직히 겁이 나요.
0: 겁.
2: 예. 겁이 나요. 뭐 왜 찾았어? 뭐 그럴까 봐도 겁나고 아니면
0: 울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순아 씨의 어머니 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순아 씨가 부릅니다. 작사는 이순아 씨 본인이었고요. 어머니 노래 듣겠습니다.

0: 그리운 애절한 감정이 푹 들어갈 수 있는 어머님의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에, 눈물이 또 그렁그렁한 것 같아요, 이순아 씨.
1: 네. 그래서 우셨네. 어허.
0: 자, 오늘 하여튼 저희 두 분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들 또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아유,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자, 우리 신재동학단장님하고 이순아 씨. 이순아 씨부터 오늘 호감 좀 들어볼게요. 청취자분께 인사도 좀 해주시고. 짧게. 네,
2: 오늘, 제 노래 인생역도 여기 와서 부르고, 네. 또 어머니도 부르고.
1: 그렇죠.
2: 또 신재동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1: 네.
2: 여러분들, 자나깨나 안전 운전 하시고,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이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아유, 또 불호까지. 네. 자, 근데 신재동 작곡가님, 또 악단장님.
3: 네네. 아, 여기 모든 연예인 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방송 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1: 아이,
3: 허리케인 라디오 오늘 저 너무 재밌었고 영광이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제 가을이 성큼 좀 다가와서
1: 네.
3: 아침 저녁으로 성을 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건강 잘 챙기셔서 감기
1: 예.
3: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고
1: 알겠습니다.
3: 광고 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1: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4: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녹사평대로 이태원 지하차도에서 반포대교 북단 쪽으로 정체입니다. 앞서 반포대교 북단 진입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차량이 진입로 전체를 막았기 때문에 정체가 극심했는데 다행히 조금 전 사고 차량 견인 작업 마무리돼서 이제

는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남산 1호 터널 한남대교 방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상태입니다. 서행 이상 속도 내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는 1호 터널 요금소에서 을지로 2가 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구리 나들목에서부터 북부간선도로 이용해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데만 50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 국민대까지는 정체가 이어지고요. 북부간선도로보다는 화랑대역을 지나는 화랑로 상황이 조금 낫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상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 지역과 배수구, 배수 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현재 서울 기온이 22.8도입니다. 종일 흐린 하늘이 계속되고 있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25도 이상의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에는 주로 충청권에 긴 정체 구간이 여러 군데 보이고요. 중부고속도로 역시 정체 구간이 많은데 남이 방향 진천에서 진천터널까지 밀리고 남이 분기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갓길로 사고체랑 옮겨서 처리 중입니다. 반대 하남 방향으로도 남이 분기점에서 서청주 지날 때나 일죽에서 남이천까지 또 경기 광주 분기점에서 중부 1터널까지 긴 정체 구간 여러 번 나타나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재에서 용인 쪽으로 밀리는 건 1차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신갈 분기점에서 북선 쪽으로 정체 구간이 깁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This is the beginning.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힘겨운 주말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부한산도로 의정부 방면 월계일교 조금 지나 있었던 사고는 방금 정리가 됐지만 여전히 월릉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정체 심하고요. 북부간산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만나는 구리 나들목에서부터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데만 50분 가까이 걸립니다. 이렇다 보니 화랑로 쪽으로 우회하는 차들이 들어서 화랑로도 이제는 삼육대학교 이전부터 화랑대역 쪽으로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30분은 걸리는데요. 성수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이제서야 정리가 됐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도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여러 건의 집회가 열렸는데요. 지금 정체 구간은 을지로 4가에서 을지로 입구 역 쪽, 종로 4가에서 종각역 쪽으로 정체 심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5: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5: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5: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5: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6: TBS 교통정보. 이 시각 주요 고속도로들 점차 나아지고는 있는데요. 사고 소식만큼은 끊이지 않습니다. 안성 포천간 고속도로 포천 방향 목현터널 부근부터 5포 3터널 쪽으로 긴 구간 밀려 있는데 중간에 북용인 1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 났고요. 5포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하깃분기점에서 남동쪽으로도 밀리는데 남동부근에 있었던 사고로 현재 1차로 하나만 통행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양지에서 용인쪽이나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쪽으로 정체구간이 깁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은 충주분기점에서 감곡쪽으로 17km에 달하는 긴 구간 정체서에 이어지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도 당진에서 서해대교,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정체관 깁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어휴,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한 시간 사이에 서울시내 소통 상황 많이 좋아졌는데요. 오늘 유독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정체가 평소보다 심했습니다. 지금도 구리시계에서 하월공릉포 쪽으로 밀려있는데 중간에 묵동란대목 조금 지나 2차로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긴 구간 정체인데요.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도 고장차가 있고 반대 하남 방면은 동호대교 조금목과 안전지대에 고장차가 있으니까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미사대교에서 강일 지나 올림픽대로 암사동 쪽으로 정체 구간 이어져 있고요. 안성포천간고속도로 안성방향 북용인 부근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동에서 장수 쪽으로 밀리는 것도 장수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1,000명입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1: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0: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3: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휴일 방송은 주중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20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면 뇌에서는 그 노래를 마치 나의 자서전으로 착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좋아진 노래가 질리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8848번님 신청곡으로 오늘 첫 곡 열었습니다. 맞아요. 노래를 한번 꽂힌 노래를 20번 이상 들으면 그 노래가 나의 인생 자서전의 하나로 되겠지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도어스로 시작을 해서 들국화 이런 여러 밴드들이 마치 내 인생의 자서전처럼 쫙 연도별로 나열이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음악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번조비, Living on a Prayer. 이어서 신드로퍼, Time After Time 들으셨습니다. 번조비 노래는 248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 오늘 여름말에서 제가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면이라고 했었는데, 저한테 이 신드로퍼의 Time After Time, 이 노래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진짜 하루에 한 10번씩 들은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꽂혀서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9391번님. 오프닝부터 꿀 얘기. 첫 곡 후 꿀 팔려는 거 아니죠? 원 플러스 원 무료 배송 뭐 이런 거. 그래도 좋으니 새벽 공감에 협찬 많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꿀이 안 상합니다. 뭐 이런 연음말이 있었죠. 네. 협찬 많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0511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스누디 목소리 반갑습니다. 꿀 먹고 싶어요. 그날 오프닝 들으면서 쓰신 글들이네요. D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런 사연들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모두 고마워요.

주다스 프리스트, Before the Dawn. 이어서 존 덴버, Sunshine on My Shoulders. 두 곡 들으셨습니다. 주다스 프리스트 노래는 6682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9845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요즘 새벽 공감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 4차원의 세계에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현실을 잠깐 잊을 수 있는 이 소중한 한 시간이 저에겐 너무 행복한 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TBS의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4차원의 세계에 빠져드는 느낌이 들으셨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주로 신청곡 위주로 이제 선곡을 하려고 애는 쓰는데 가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시간대의 음악과 안 맞는 노래가 있을 때는 저도 살짝 좀 고민하거든요. 최대한 선곡에 멘트보다는 선곡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9845님 이런 내용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페퍼톤스 청춘.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6655번님. 법원에서 일하는 40대입니다. 법원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익숙하고 직장도 안정적이지만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반복적으로 느껴집니다. 월급날에는 그래도 이 직장이 최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출근하면 다시 답답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직장을 다녀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이 마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업무도 익숙하고 안정적이라 월급날엔 그래도 이 직장이 최고지 싶다가 출근하면 또 답답하다라고 쓰셨는데요. 그게 딱 12년차 마음이에요. 처음에 2, 3년간은 배우느라고 바쁘고 또 한 5, 6년 동안은 버티느라고 바쁘고 그러면서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익숙해지죠. 그때부터는 뭔가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느낌이 느껴지는 거겠죠. 그만둬야 하나, 계속 다녀도 되나, 뭐 고민된다 이렇게 쓰셨는데 6655번님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월급날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짜잖아요. 안정적인 게 얼마나 큰 건지 6655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답답한 건 직장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6655번님 인생에 다른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직장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반복되는 곳이잖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법원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매일 새로운 일이 생기면 아유 그거는 버티기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장은 그냥 직장대로 두고 퇴근 후 6655번님을 위한 거 하나를 만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뭐 운동, 뭐 공부, 취미, 뭐가 됐든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퇴근 후가 똑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다녀도 되냐라고 쓰셨는데 아이 당연히 됐죠. 그리고 다녀야죠. 12년을 버틴 거 이건 그냥 버틴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큰 능력이고 대단한 성실함이에요. 답답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권태기가 왔구나. 사람도 오래 만나면 권태기 오듯이 직장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죠. 권태기는 그만두라고 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바람을 좀 쐬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55님을 부러워하는 수많은 구직자분들 계신다는 것도 가끔 좀 생각해 주세요. 질문 하나 드리면서 6655번님 혹시 판사님은 아니시죠? 지금까지 권순우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락셋 더 룩 들으셨습니다. 아, 6655번님 법원에서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사연 제가 쭉 고민 나눔 이렇게 쭉 말씀드리다가 판사님은 아니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판사면 어떡하지? 네, 지금 방금 들으신 락셋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밴드인데 여성 보컬 마리에 프레드릭슨 이분께서 2019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뇌종양 진단받고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죠. 2002년에 뇌종양을 받았으니까 거의 17년 이상을 투병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뇌종양 진단받은 이후에도 계속 앨범 내고 투어도 하고 아, 참 대단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락셋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더 룩 들어봤습니다. 7007번님 순우디님 우리 고민만 듣지 마시고 순우디님의 고민도 듣고 싶어요. 우리가 공감해드릴게요. 요즘 고민이 뭐예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이 참. 저는 좀 고민이 그 제가 이 DJ를 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노래 좀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노래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노래들이. 고민입니다, 진짜. 이거 언제 다 듣죠?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DJ하고 한 두 달, 석 달 지날 때부터 이제 완전 반성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가서 나 음악, 노래 많이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민 상담을 얼마나 더 와닿게 직설적으로 잘 해드릴 수 있을까 가로 열고 재미까지 뭐 요 정도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공감도 해주신다고 하고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러브 아메리카 벤츄라 하이웨이 두 곡 들으셨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7074번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락 전문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테일러 스위프트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락 전문이기도 하지만 또 포크송도 좀 나오고 그리고 또 유명했던 그리고 신청곡이 겹치는 노래들이 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얼마든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써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스테레오포닉스 다코다 들으실 텐데요. 이 노래도 4468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입니다. 스테레오포닉스 다코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어휴,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캠페인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춘영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대양 발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흐리겠고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구름이 조금씩 걷히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서울이 25도, 춘천 23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는 조금 낮겠고요. 반면 남부지방은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도로 상황 대부분 좋은 편인데요. 서울 시내 대부분의 자동차 전용도로들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도 대부분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5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도심 시청 주변과 세종대로, 종로, 청계천로는 도로 통제 중이고요. 여의도도 여의서로와 여의공원로 일부 도로, 그리고 서강로도 광흥창역 사거리에서 서강대교 여의도 방면 도로도 통제 중입니다. 여의도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9시 반까지, 또 도심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10시까지 계속되겠고요. 도로 통제도 그때까지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도로 이용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지금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으로 묵동에서 신내 나들목 사이 이 구간 통행량 많아서 속도 줄어 있고요. 그 외 다른 도로들은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상황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2588.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0: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1: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 마라톤 대회 진행 중인데요. 도심 세종대로 시청 주변과 종로 청계천로 도로 통제 중이고요. 또 여의도도 여의서로와 여의공원로 그리고 서강로가 광흥창역 사거리에서 서강대교 여의도 방면 도로도 통제 중입니다. 이 통제들로 주변 정체되는 곳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침 도로 이용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사이 시속 30km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방면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이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월계 1교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